0: 뭐야?
1: 어떻게? 창문 닫아.
2: 나도
3: 아, 네.
2: 문자로 집안에 소독하고.
3: 시니? 맞아 부구냐요?
4: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.
3: 아래 건가 잡 이부? 아유, 시니 맞아 부구냐?
5: 엄마 마우 아모 이부 juga lagi nonton TV.
6: Kebiasaan membaca perlu teladan dalam keluarga.